0: 아래 구긋 기사나 해 후 구긋 아후 구긋 후라간 구긋 불긋 골고 투풀 까우자 시쿠쿠 우사마 헬 시발바
1: 이슈 에이스라 꼭 아치 세 이따가 리

0: 히아히
1: 자나
0: 시키리바
1: 자
0: 무쿠카메
1: 네치레
0: 나키
1: 라미시디요위자식슈티익카쿠레
0: 아히나키구주마키
1: 자시키리바
0: 치레나키
1: 라미시디요위자식

찌익찍 럭시라후 굴릴 아히 나기킥 레츠자 바담 찌 레츠 나기 라 미시티오빅 짝찍 다 히티익 우카하후 굴릴 아히 나기 라 미시티오빅 짜찍 기리시카 짜찍 레 지렉 케헥 웃 읍이식 깁이 니시키비시코노헤치 깁일깁 슈기끝 우왓 슈기비 깁이 후후 지 홀로망 읍이식